0: 우리 샤프, 여러분, 제가 커피 샤프라는 샤프, 뭘까요? 아무튼 좋아요.
1: 고생? 좋아, 알겠어.
0: 자, 어떻게 버티 아세요, 여러분? 쌈만 죽성을 나오는 어떻게 버티는 버릇이다. 밑으로 남극수지 나오는 속사. 이제 나한테는 무슨 놀리는 얘기 아니잖니?
2: 아니, 밑에 뭐만 보이지?
0: 지금 이거죠. 근데 다 되나?
2: 다 되나?

0: 인터넷 아주 빠르게 매킹량으로 보류되긴 아이넘스사 수가하는 인원 그닥다 매킹량하고 소금 무티나 비가스당의 경차 앞으로 조금아 무티나 비가스당 경차 배고맨 뱀펜사오 깻마부
1: रब मचा दो वचनों दिया तेरी कुवार